있을 때 할 때 그보다 불안돼 그 옷이 tell in my head 더 가까이 더 코래 날 혼자 넣었을 땐 동진간 대신에 김민희와 뮤직의 심에 다 파대고 man